자, 테레차이도로 먹다 있진 스트글린 다터를 마시 알제 자블릉인 돈다스네 맥이 토슬지 가라가슨 멍진 수이 빌레 멍진 수이 주름이니 흔해면 나스네 알바 부인의 흘허벗슬리우랑준 은다뜨른 못도 백터르 대할덕슨 돌달 토르간 후뚜거버서 타나그지 어부린 부열 오륵시발 앞스네 주다리랏 유랑준의 후리기 발벌 돌흑자 Өрхийн фума лиуланг жина, өн мұтуғып түжі үйе.

자, 테레차기도로 먹다 있진 스트글린 다터를 마시 얄제 자블릉인 돈다스네 맥이 도슬지 가라가슨 멍진수이 빌레 멍진수이 주름이 니흔에면 나스네 알바 부인의 흘러버슬리우랑준 은다뜨르는 못도 백터를 대할덕슨 돌달 토르간 흩뜨거버서 타나게 저버린 부열 오르시 발 앞스네 주더리럿 유랑준의 후리기 발발 돌흑자 Өрхийн фумал юланжина Өнмөтөөвтөж юүймай Төргіні басыж түрийн ічіндан Жал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ғ